0: 的态度。
1: Hello， 我是 Peggy 许哲佩，接下来来听一下新歌吧。Yeah, 你앞에내려와 yeah. 기꺼이 받을 crown 나 왜 back and touching down yeah. It's the king of the